말이 담아 정말 믿기 힘들었다 선배들의 말이랑 똑같다 넌 남게 하고 싶었냐 말한 가족에겐 내가 면 뭐 어떻게 될 거란 말을 한 말이 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더욱더 할 말이 많지만 이 노래 나가

장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. 사랑은 구속하지 않는 법이래잖아.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. 그것 따위 바라지도 않아. 그 반의 반의 반도 못한 너희들이 만든 우린 영원한 우물한 개구리. 아직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.

0: 엄마한테 전화해 나 오늘 왜 밖에요 난 당당해 스무 살로서의 야망에 혼자서 뭐 할지 벌써부터 상상해 술도 살래 자연스럽게 머리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어른 살로연애도 해 근데 Oops. 이런 생각하면 난 다 서러워 사장님 원래 대비가 이리 어려워요 수많은
1: 大家，我跟你们说，我昨天听到一个超好听的电台。
2: Wow, 是哪一台啊？
1: 就是 FM 88.3名传之声呀、
3: 啊。为什么好听呢？
4: 对嘛对嘛，你说说看呢、啊？
1: 因为有音乐，有教育，有文化，有生活，还有国际化的新闻播报呢。
5: 哇哦，那么厉害！那心动不如马上行动，我们现在。

나에겐 작은 꿈인데 꿈을 꾸는 게 꿈을 주는 게 숨을 쉬는 게 때론 버겁네 누군 이렇게 누군 저렇게 산다면서 세상은 내게 욕을 퍼붓네 Yeah 세상은